0: 财经规律隐匿在庞杂数据之中，由宏观政策入手，深度探索，再从行业角度出发，微观解读，纵深把握中国财经大局。中国建设银行中国深度财经，星期六晚上7:15，凤凰卫视资讯台。和平百年建立，也可以一日坍塌。战线一步步推进，战情一秒秒更新。最新科技塑造新型战争样态，分析一切，居安思危，防范于未然。
1: 只有准备打仗，才能避免打仗。
0: 军情观察室，星期三，凤凰卫视中央台。环球电影大观。
2: Am I little wonder made a little? By who do you know?
3: How?
2: But not to you, do you know?
4: በመጪው ባህር ጤነኛ የሆነ ኩታራ ሁሉ ወደ አዋቂነት ለመሸጋገር የሚያደርገውን ሁሉ ታደርጋል። በግን ታርጋል።
5: ምናልባት ብትለቃት የተሻለ ሳይሆን አይቀርም።
6: ይህም ቦታ ጠልቼዋለሁ።
7: መቼም ቢሆን መለየት የለብንም እንጂ ቃል እገባልሻለሁ።
0: 杨高，星期四中午12:10，凤凰卫视电台。凤凰卫视国际传播矩阵，网罗精品内容，狙击第一现场，新闻传播最强联系。您正在收看的是凤凰卫视。